0: 빵짱 예리죠.
1: 내가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석갈로워커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말라 그런 프레스카 강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초이 마이카 톨가나 초이 바라사 랑아오.
3: 에이 데이 Daw saan lamok mo lang ang katulday?
2: Choy, amigo ko abi, sa sobra ka sweet. Pati iban nga bayi, nagatapik sa iya daw mga langaw.
4: There's more sa tanghali.
5: More sa tanghali!